0: 건 상관없어 can I 너랑 다 끝이 않아 my savior 내 가라와도 배도 그것도 날 페이지 I'm past the pain 매일 나 싸우니 유인지
1: 9 of 8